song 그치 맞춤하다 goes to the song 지 처음 쓰는 도락지 막 엉각을 You're a goal only the soul 더줘 그치 느끼는 이 기억 더 겨워서